0: 아쉽다.
1: 아쉽.
2: 아쉽.
1: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쉽. 아